0: 말해 입 밖으로 뱉기도 해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도비 말에 대답하지 괜찮아
1: I'm alone 이라죠 우리 외롭지 방 문을 닫지 I'm alone 이라죠 우리 외롭지 또 문을 닫아